0: 탕식으로 넓고 삼켜 닭보려 내 좁게 내면 탕채연 안보다가 힘가는 이질 복질 설사 배알이 어든디 약으로 복사오니 보내지를 못하.
1: You're listening to The World